나타기타타기타다르르타카타가디가나다툰툰나나나다르르타카타가디가카타르르카타르르카타르르카타르르나기나기타타기타다르르타카타가디가나다르르타카타가디가나다